0: 함께 대만.
1: 나 한바야코.
0: 장가리 아버 커버 마야 함께다. 와로 못 성장리야.
1: 나 말해. 한바이.
0: 한바이 문화의 디버카함.
1: 디버카함.
0: 뭐니까.
1: 아오 카보네 마르기싱 아 시니 바이코토 보 사허르카 보 부이니 카미오 베르냔 탕위동고 하이파노 파일레니 비싱고파노 그릉 허르카 코토마 탕사 승노 사위 카나르카 벨케 카나토토 헤디바 아오 하케 사보 드니오 꼭탕 코토마 꼭로브로 사남 무숭피 아보 Seng nai le phi nai, khana lai na, hai di ba, ao, nai na ke sabo tong phi. Kereng man liya, hello. Ao, call phanyo tongo, hai pano kereng ngay man liya ngay tong kha. Da, kok kerei, seng ozo rao, khabong na mar kising. Kesamung tangsa kenai nala gershon. Hei diva, kesamung tangsa kenate, seng hainu hai kok salah pinai. Hei kau zoro, bimol bayar sabzak kesamung tangsa engrasiteng.

0: 나는 사나다.
1: 또뭐 바이바.
0: 넌 가나이 동나블레 생살레미니. 그럼디 생살라캬 티만 슬라이 아랑스 럭시오 호마니 아콕 타모 생콕 살라캬. 넘어 가나 가나 가나 가나이 동칸케. 티마보 나이트이 릭 나이부 수토이.
1: 리가
0: 남바 수토이. 아부 아부 생살라이 빨레캬도. 리트락노 나예 야콩 무수디 흐네네 부시 바이제 사작마니. 아꽉보 살라캬 그게 어머르노 떼이는 사나다 무송 하이카브는 그탈 가샤르 나양
1: 너 그탈 그녀라서 살
0: 그탈 가샤르 이제는나 다아꽉 하게 니니 바그이 가샤 그탈 서르시오난 어머 흥게 그팔니 슬라이 야스코 수위 마니아 그팔니 슬라이 야스코 수위 마니아 그팔리 슬라이드 야스코 수위만 하? 하이로코니 꼭락 살아요 부르고 꼭 살아요 그팔리 슬라이 야스코 수위만요 그느냐이 부부로 살아자 가보 남은 이바게 살아캬 아버님 미닝으로 다음 사이자 만나는
1: 아버님데
0: 발라자 뚝하
1: 아버라 그팔리 슬라이 야스코 수위만야
0: 이
1: 아버 가시아 꼭
0: ᱟᱵᱚ ᱠᱟᱥᱟᱨ ᱠᱚ ᱥᱟᱞᱟᱢᱟᱱ ᱧᱟᱢ ᱦᱟᱭᱛᱟ ᱦᱮᱡᱟ ᱵᱚᱞᱮ ᱵᱩᱥᱤ ᱦᱩᱱᱩ ᱵᱩᱥᱤ ᱵᱩᱥᱤ ᱢᱟᱛᱚ ᱫᱚ ᱠᱤᱥᱮ ᱥᱚᱵᱟᱭ ᱥᱩᱠᱨᱩ ᱵᱤᱥᱟᱣ ᱡᱟᱢᱟᱱᱚ ᱟᱵᱚ ᱞᱮ ᱛᱟᱢ ᱥᱩᱠᱨᱩ ᱵᱤᱥᱟᱣ ᱞᱮᱭᱟ ᱫᱟᱠᱚ ᱦᱮ हम भाई।

아오 카본의 마르키싱 가나도도 코랑고 지로코머니 코랑고 생각하면 가나라이야 주모이 낭작 하나냐 아오 하게 너로 가나이동고 카본의 마르키싱 사라사 포인트 독 메가하르조 FM 우조인도 아오 너로노 그래서 타이탕사 가나라 피워나 오저로 그래서 타이탕사 가나라 피워나 이너로노